0: 是后胸还是什么？我的不，我的天哪！老刘啊，可恶的！
1: 严总。
2: 격사이다. 여기가 격사이다. 격사이다. 격사이다. 격사이다. 격사이다.
1: 搞死你！